레이그나 바데링 그 단식근 루인지나 아 골고르그랑 총클 스티그드 종름르니 토레 칭근름르니 토바 데드윈 아 데링 그랑진지나 아 다 아 다크윈지나 아주 사차소소 종소소 탕크소소난데 아 양치 캡틴 세제 종튼 세진도 뭐 너무 많아요 카테난 디캅 근데 양 참마가 지금 됨데 된지 같다는 냠적시고 사칸드게니나 아 드네인지 대한에 지금 진희가 타는 양 참마가 어떻게지인 Tewi tarang nga langchanda tang dewa diya nga chung dian tsin tang dhiwi dhiwa rata chio na nga chu tiga dian chik dhiksam nirga samdana nga tang tiga dian chik dhiksam nirga samdana chikar kala maa kapri yung warga ap sashi.

조금만 대단한 데지람 등근인 선한 염불갑사시야 참다니 인가 진이함 치다 되는 거 사자소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지기 대랑 이제 그런 미니 남쪽 바게 땅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가 남든디 땅가 지대 동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아 집자근 참 땡기나 쓰는 야라 편선 조소 가족들에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진가 뢰데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나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대만 이제 그런 미니 남쪽 바게 땅가 쓰는니 똥코르 땅 똥코르니 르멍고 와르가 남든디 땅가 지대 동치기 잡자랑 앞친 앞습니 지대 동치기 잡자랑 앞친 앞식은 참 저리 동치 잡자라 그 죽거근 참 저리 동치 잡자라 자치자트근 참 저리 동치 급자근 참 더더나야 다탈람 시수시고 노신 그 칼와나 바그냠 조시 주가 제가 예시 디케라 집바케기 신기 마제 그럼 미니름 집바가 당거 뭐니 잡자고 와르가람 근데 당거 저리 동치 급자라 응아탕 말 잡자니 저리 동치 급자라 등근 참 나나영 따라 람더 시소 시고 같은 거 가만 안 봐냐 좀 시죠 같이 가 저 그러면 이름 좀 바꿨던 거 잡자니 착하고 와 그 람 참아 된 적을 가도 시 죽고 Ya kurmin yelim tiga tiba tanga takani na kurmu war kalam sama yang denjer ka de shi chuqa Ya kurmin yelim tiga chi chi ka tanga salang ni da thong ga war kalam sama denjer ka de shi chuqa

0: 시즈옥가 카정 날클기 콘드치 바등 멍초게 레싱모마 히토 서르시기 때문에 시즈옥 청율 시르 동빈 가고 담보렐 아데능 생기 싱글리 시바등 아데도 레시르크 시즈옥 아름고 마타지기 접비 쳔므가 레실 아라충 증즉시 바등 자탕간 족침근라 손니 침층 직경 말리브르 자실 등 참저시 리시반 족비다거 등 톤질 영이스 손데 선능매브르 응진당비 멍초적삼 철등 리실라니 바등 침층리지의 시속과 가정 등 시속과 르나저유 섭측기 통굴 시대 멍초지의 시리스 동들 등 서총거 차르저 섬이 어둠 지랑요 디총서 족비 시속 서총 등 톤림 폐지 출탑비 간을 레레진 드럽 등 Chimsang sosur, chelto kya sopil yitzhik zila. Shizu qub zhatang tang shirir tungbi chachin gilnim ki sarjir shikhin. Arnaikil shibcha tang gilnim chunzin chubbi shizu qa zitu malag zhinti. Shizu qa cangyul wa shirir tungbi shawa canrik tang tanshin gurim dambi guni bivir ab zhatang ar mang zhatang buchan.
1: Nga ci shizu qa cangyul ni shirir tungan na dalag zunga mang shin a nga tang nguantar zhiga shawi gudiga ngimbib shibbi Дэнир шэтэн хэйэн. Адэрнэн шэн дэнэй шуча лэвшэн бэнгэ шэгэрэн. Ада чэгбаа нэзон, адэрнэн шэнгэ дэнбэй нурнэг сэмдя

다듬비 체니르그니 상체 망치나 스급 주즈위 딘리언 한컹거 딘초통 니르슴바 살릉더초 상친 등의 주제 상친 망친의 딘리언 한컹거 주진 우쇼준 등 상친 망친의 딘리언 한컹거 주진 용바 양분춘 등 류통의 장황윤 류강 왕진재 차이춘용 종이 제목 전동창 대면의 딘리언 한컹거 어윤지 전등마 아지 촌더식 요비 참굴 마정 등등 우슈俊杰曾经进错腾等不容关心系。昨天内生庆等也三级不一大腾杰从德的人设配了位，这有了矛盾利润了，这是不是给别人设了过的节？三十来年把等，工作学习有比一米当先。

다듬비 체니르그닌 성친 서종거 자츠모 론디 댄시 리키셰고 베데 론튼 저거 성친 서종거 자츠모 론드 버르 댄시 시바당 론튼 니르치 성친 서종거 자츠모 론디 첸키 빈조이테 콩머르 댄시시 성친 등이 수제 좀 봐. 선정 노동 전지 댄시 등릉 셴큰라 댄시 흥유신 노동 전지 급서비 성친 서종거 자츠모 론드 와등 첸키 빈조이테 콩머르 댐지시 키셰지 자츠모론디 리기 람술 티성더 동전나 촌용니 츠므터 야쿠브 중위 탑지 고드 개친 너터 나무셰 바당 츠므중 스중 즈그튼라 큰홈바 스중 그 지중 말르 등 지중니 바당 르브젠던 여버 근들 동위 셰터브 개친 식연 롱이 장규 중아 버리 촌훈 지 로튼 여름은은 셰치부 수제 시진핑 긴접도 능위 카프슈고 데니 로튼 여름은은 던추시데 监控欢迎着托萨真杰等吞利杰内人子真杰杰监督谭用科技杰等日真杰吞利马勒杰圣杰次监督是东杰冲热杰等陈木雄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
ཁེ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야, 저들 신잠지 형님이 나청무시 죽서 최초 정말 대모였나. 조시단비 건도로 문득은 열크크 터닝 다양한 초청망아서 담무아가 길게 세라 청청무시 처음은 오스클라롱천지 나청시별가 슬타성 렌스능리 한든 점성들의 나이나 렌스능은 돈슨바 아치 노르서인. 양치를 주보 청청초그 아야는그 조치 담비 공승그 디츰당 저기다 당이 린슨득능니 한슨숑주 개화성능데 아칭아른 가서 전부지그요 주보 청청 저영 대비진비 헌댄시에 야 나총 주부처 나총시배가 쓰는 장구르리리가 자다와 당자르바자 바성지가 피해주기 쳤을란 아등 간마 진이 치서 뜨거워라 다동색기요가 되나 주부총총치 뒤층도 마늘 마치가 나총시배가 쓰는 린층디 십두년바등 영나 나총시배가 쓰그 뜨거워 총총 느그르땅니 어른가 능근 전통원밤 영나 담 파티가 타근 전통원버 영지르 갈사시 야디나 디른거 잘 흡인인거 나충시비가 슬타통 린슨다가 아지

야 나 총 시적서 되나 대른 그 저기 드긴지 그 참바 청문대가 능아 토마라 지금 공리 오실로 시슨 바다를 저 주보 청청서 그냥 막 거득시 예조 그 실어 동문지나 도리지마 청청와 너무 예껄렁노가 레인 오비 워모 쓸거노가 레인 대인 당 뜻이 당아 아침 당자나 레인더 주보 청청 마즈 그 파치를 레인 히지를 삼크 되나 레인 히 큰 거 주보 청청이었나 아

야 나샹 씨 쪽서 다소마 공니 어초 송마게 냠게 어론용이노 랭헤몬데인지나 노르지마 청청 얼모 예끌랑노게 나 우피브 모스르고노게 랭드리 야디나 아직 당잠나 두부 청청 마즈게 데랑 아치게 나 총시베르가 틀린슨데가 나 고직시요노게 능든 더득능니 아다 토므르 히난도고노다 르비 가르쿵게 참바 청문데가 두부 청청 선던주게 얼로른 잠비 타게 저한테 인지른득 야 두부 청청치 저한테 저와 친구들이 나 희난도고 정말게 나와스돌라뇽고 토마라치 그 로른잠비는 알로 데른 그 르베카르콩근은 아 조보충충치 로른잔주 그 타그 저한든 지도 데나 린승근 지그니 아치그 조보충충서 딜린시아주엘 게데 디 오아르츠니 영 저한든 그 린토큰 그 조보충충이요나 스카토니 린승 타통큰 아 카프르통아고라 린토큰 그 조보충충서 텅얼지마그 나총시비르가츠가타동린츠능아 체제레와타라 쵸라릉니제 년도비 실르강시 덴디제 럭시스고득샤제엔 야데릉드조그 조아그 카싱아 가이땅 거연세라 두보총총치 나와스토라뇽고 체릉땅을 나준니가 Шынлым, шығына дайоны мәцекі. Кінігі, чымсың негі вартығынайын гомба джеказымыны мек. Кінігін жосағы лопта шығы нөгірсенгі дейр жинты нямдың жүғы лоптан жүгі ек. Лопта жүрера негі нямге шырайонгі ек. Ретара, дың мұхуныз гейонуда. Кінігі, жыңрынгі чымсыңгі ргочынгінің шыры вінара, 체릉어진데 아이슈와 코리 로브잔주고 다든 어진데 어연슈 차코리 로브잔주고 디좀 친치즈그릴 야트보정정치 저와서우즈 어코타 체릉등어 다든이가 성름마 지그나다오 디마세크 크니가 점치라리 크니그 점성니가 와트나 곰바 지카즈금니미크 크냥 요사그 롭다 지그리 디진다 크니가 냠게 롭다송이 냠게 롭다 주나 영 시라용기욕 르타라 등 모호나즈 요노다 크니가 아랑랑 그 점성거 고친근능니 시라브나 Tsirang jinta ayi shuksa kori lopchan jugoga. Dachun jinta ayin shuksa kori lopchan jugoga. Daga jim sinchis gharil. Ya, chupa chung chung chi samlu zga shimu zga thunga thunga. Daga ling hi song na. Yung lintzen tatunga shkilam la kapr tong yung ju achi ngarewa yin. Lintzen tatunga nga kapr ang chang tiga dan chik chik samir ga samdan ar nga tang tiga dan chik chik samir ga samdan chik yin. Lintopkin je chubo chung chung sur tang ar jima ga na chung shibir ga chul tatunga lintzen ga nga chula rang ni ji nyan dobi shila gang shik shiar gi lakshi ga chul ta go chik shia je yin.

야 나충 지적서 디나 다타잉 추데링 나충 시비르가 슬타통 린츤드그 참바 니와 티바 가치크는 아시기주엘 데링 티바 가치크 참바 충문드그는 아 토마네 아치그 두보 충충츠르 냠츠크 슬드 샤주그 스탐질 인지나 아간 쮸바 체릉르기 잠능 자비 덤미 가르츠마 릉세고노 회츠콘데그낭게 아양스제 쇼바세르고노 데브충데그낭네 아우 시청세르고노 가르담질인데 야주부정정치 아우시 총세니 담질 망아즈 르그라뇽지리 년자뇽지리 데나 데릉 아르근 쇼파 세릉르지 조보총총서 잠능 자요나게 아우시 총세르그노 담질인데 쳔모즈그레 조보총총세 나와스톨라뇽고 혼나 츠라 메토 망아 망아요나게 빵탕즈그나 시조카게 쳔즈그요크 청근능나 시조가 마버 뉴욕 시총근냥아 아우시총세르크 아우시총아 아르공이능니 시라블리 닌가히마토 고르메누르젠거 쿠다룽 타릉즈가 프르마탑크

야 디나 다스타 쪼뽀 총총 친 당 호송하지 야 디나 슈니 쪼뽀 총총 초 당 쪼뽀 총총 치 파만 남벌 참성 포시 태그 희샤 통시 가우치라 난등 그 쓸데 냠줄레 주엘 대롱 냠줄레 주게 참성 포시 태그 희샤 인지나 파미 회스트는 시바그 치정위 포수인 더스크 침성는 시바그 치토미 소자인 뜻이르가 침성는 시바그 치토마그 소자인님아서그 파마잉 시바그 치토미 게르근딜 침성기 시비 나순제 폐지라 현흐 전부 탭슨 비제지 파미 침성 소수라 니왕이 진식은 동계와 가차르기 뜨릴 시프르 총티니종 영덕비 차등거 소수 등나 지속제 폐지라 멍시 등타바리 디름들 잠응거 제스환주등 어그니 찬치제 폐지 하정년노그 란슬링 하정거 치가 망위인전통젠제 만나 샤등제 어그니 소총란제와 담부요번 마슬 사스토젠 형스톱등 르글린제 니와 당립거 제스초와라 참비 시출타초 폐지제 어그니코등 시바그 제스티 시출 소총세중드 하정거 갈지 대난 전통적인 그 문화식의 인질고나 토물 머지 요과즈 용국 디마스크 플숑그 근추즈인 어단고가 더더 정만지나 참성당 칸자트미 바리 서브르 시바데라 대통그 심큼흐 유고치 참성소수 차르시 유비고니 난든지럽중다다 아초 파마남지 틀라와 빙간처리 파마는 시바그 먹름드 치 진노가 회스튼 칸당 히틀 칸데 파민 존드가 쇼름당 존드가 님을소 시프라와 치가 사문 죽슬 무회 스토흐나 잠을시인 시바타라 나치 초이 쳇던 더스타비 회슈드 손보잉 마즈요카 참마셀용나 다 참마 선능시지리 강트르 나초 파마남그 존드가 쇼스나 다 시바그 아질라 칸흐 쪼운 죽시텔라 마웅을 체체시바 치르타와식던 지르게시 다니종의 다등이 디슈크 능인 차프튼남 영나 디슈관 베바셰국 시프르 소소스동크브 나치 니프릴란 진제식나 아랑니나 시비 게르킨 임바 제마종 게테 시바다키 파미탕가 후이튼남 아정슈크 니와 달린셰 탑치 시바그 삼닌 더힌진 땅땅 머치그 람카 이그본 이그브르 아담지

지 탄토요 더세르쿠 타마라라시기 시바그 망우인 덜릉거 쇼라리와 자 첸부 정유물 운정 아랑닌 나밍 회로당 츠브르 히샤스굴란 잠마세파 다통 포브종네 시바르니치 샤와시긴브 롬신율 츠브르 카프르당 년친 제모스굴라 마영브르 샤기 아랑니 리카트지 티스터 첨터 몰고파 러스킹등 롬뜨가 볼로시와 칭킹등 성름스호스 참진 여바리 잉 능더 렙종 르더 어정지르등 카프니 좀문좀와니 년저사와 도왕업신 년친나스다와 참지르 스탑디먼지츠지 스카승 톰비 아정승 요카게티 잉노자 노친종금안지 그때 숑땅나 잉지른저고 시파타르 남영 어른일 중 토사암 양나 얼득듬다 곤듬비츠드 롱저가가 참득근 간크느 시바그 샤브르 스타트고삼 냠주 돈음 샤지카 치물 이나영 어른이나 어른이지 쳇슬라 마슬 시바그 롭중라 즈프튼 시엠 타파스콜라 카야르와 돈나 시바 역불 마충아느 노츠 쳔보시렐 온정 첨득인 이프르 키기와는 시프르 한흐 치와는 소 첨득 돈흥 잠마인브르 간늘 시와는 르글은 아닝이 같은 그 후이튼디라 시바 슈구 강탄이 폐지선 좋았당 르닐 남영 야튼 접지 섬문이 비슈름네 녜완디메지 그때 파타숑의 첨득지던 저기나 르니 접시비 체진 존득 슈름 킬림브르 마슬 다동 레리신 드브기 토소아시키 송아터 아르니체 시프라 제카 톱기치 아르니르 니프르 푸트숑아시 인기시 바타바리 시프르 로소통이 제산 토므르 아르니라 로소통 제땅 게데 체체시바 로숑라 가비 모시기던 겨기치 쵸지 토므르 회로땅 아르니 히샤 심니 돌머종

0: 다듬비 체니르그닌 성친스종거 자츠모론디 댄시 리키셰고베데 롬튼저거 성친스종거 자츠모론드 버르댄시시바등 롬튼니르치 성친스종거 자츠모론디 첸키빈조이티 콩머르댄시시 성친등유수제종바 深圳罗洞传记 但是登论先看了 但是很有限 罗洞传记급사르비 성친스종거 자츠모론드와등 첸키빈조이티 콩머처를 댐지시 키쉐지르 자츠모론디 리기 람술 티성드 동전나 촌용니 츠므트르 야쿱슝위 탑지고드 개친 느터 나무셰바당 츠므슝 스중즈그튼라 큰홈바 스중거 지중 말그당 지중니 바당르 젠덴제르 버르근들 동위 셰트브 개친식엔 롱이 장규 종아버 촌훈디 로튼 제르밀은 셰치브 수제 시진핑긴 접도능위 카슈그데니 로튼 제르밀은 덴추시데 监控怀孕者托萨真杰等吞利者内人子真杀者正都谈用科技配置者等日真杰吞利马勒杰生学次监督是东杰冲日战等成熊真杰七真杰总日科技在战真杰很难的他记内部穷用的托人主义低급等监控勒恰策杰的杰南格低급等日真杰吞利马勒所中托人的东西低급其实利用 从米家成了生产比乐家农夫的更乐时的从人家成了中子的真出人白比时的生产时中的成了的他们的特殊比出家成了中金顿等成了的深圳比成了中龙的时的人时的从人家成了中子的真给人们三十八时的了解 다듬비 체니르그닌 초소오리그랑 슝클 신해종가 상글제니니니 버 노이트브지체 라르수샤와득 고름담빙은 베진요 응이부 고샤 디트림바당 로흔돈 줄단치긴라 머나니부딩글 츠그스체디 간송셰트브가친라 디냠데 간달동진요 냥크남바 텅디 디토산제 렌츤시 차르송 렌츤디 좀드그바 사무체랑 등 좀드긴간 크르바 소눔 체랑 등 화합드나자 초목젤 다르클와 두르지 체랑 제치부 다르클와 응적 제릉 등 소놈은 칭겐 리근진 루미 제적은 헬름드 젠니 다디무시
1: 저리가 아린 신의 엠비 에스티흑티시 카지 누르티니 비 에스티흑티시
2: 시행하 뇽즈문댐 자흑실 차당스탄
1: 시 사출로즈 나 코바비 시 흐마요 나 일라키라
2: 아제누르 롱슈트는 종종 사마 치흑시 마흐동
3: 专属的自己的车子呢摩擦音而且这么些这个娘很让你的送礼过家成熊当就冷 야체든게냥카나바체나바데무이나 참이그세째님저 동영람바니 샹친람바라 샹친람바니 클등어둥람발라 소과다람바 소소고반다니 단나르마숨비 머그 십실샤완드 도군데 다 십정 타와고 고니드 데브진트 다 침투마망 참킹라 침투마망 십실킹 집디 불라스과가 니틀다땅이 단더그 뉴욕그 거기 잡탐 소소징 테르고제 창압당 다 마망 십실킹 타와즈감 손지나 니노드니 쳇드 단나르 마숨비 머그 십축그 샤완다 좀 큰 그 체집그 만나라 양나 체집그 찬크글라 속과 저기다더니 단나르 마숨비 머그 개그라 양나 나르 마숨비 머그 오데 통강 살롱숑 준디 탄데 샤와 강망 접고니 좀 쓴다 무리 대진터 나초 점총 등 조름 내츠니 나양 니비노드 덕가랑 강대랑 림 성민 상친 난 클그 원

0: 마스터.
1: 제 어떤 다른 그 센터인데 이제나 지영이 세상을 다 소마.
0: 아리리리 다 소마.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쓰는 말자. 다 제가 망우 쓰던 놈. 난 데라가 용어야. 지금 센터나 제가 저지고 눈딘 되게 쓰고 놈. 참아 지금 시간 지금 저지 내가 왔어 그날에.
1: 제제 다 쓰던데 지금 쓰고 놈이다.
0: 쓰던데 당마저 이제 공부하고 라가라. 다른지나 리그라가 뜻한 쓰던데 난 너무게 싱란도 몰라가 저기다. 루하니가 공유 시드기다 있으면서.
1: 나 쓰그드문데 기초 사제가 쓰그드문데 시기 차치 요너 지리 가트가 요고모 디그나치 기초 사제가 쓰그드고 차치 되십시잖아
0: 나 기초 사제가 쓰그드는데 이제 나다 쓰그드는데 치즈기나라 나가 주다 당마존지 곰바글라가 긴드리 다워드존지나 딱가 안에 온자만자다 당카그르가 쓰그너리 되게 한체니 당가 주게 개스르가 도모라 쓰그너리 당가 주게 자크름반디 네요 갖트가라 도모라 망아 토너리 다 쓰그드는데 차치 치즈기나라 당마인지나 шуула та мучи та титхуацхан дэрмө тавринжина тэмө ин мар та тэгэ ин ани чиг кга рмучтан тангаран дэмө дэсгэна да кхшигэн барма тони дэмзэри я та майгэжтан титхуацхана тэгла касин дэс тэгла каян жанчара тэм тэ хэнжэна мэ тэмэ нада шигэн барма тони дэмзэри мэргэ жамба гэ цэгэжэра нига ян чиг мен мендани дэмзэ канд кула кани ян чиг зу сачаги дэгэр гниги чэн дэгэ чон гэ гуна цэгэзэг чиг мачкэн дуг цэгэзэг чиг сани дэмзэри
1: 제제제 다 기초 서급인데 다 선진아 기초 사전은 촌덕이 냠리 컨란다 공스란다 도모 요너래라
0: 아 요너스 공스란도 아니 요너래 공스 지긴지나 다 루니크 장아차 자직선 거스 지긴지나 녀톤 중앙글로 개인들 응 녀톤 중앙글로 개 공스 지가 근데 초루 크나 오늘 지가 다 괜한 데 샹두즈 몰라 샹두 대원능노
1: 제 주 최적인
0: 저저저그는데게 샹크름바게 진즈마리
1: 우리 샹신름바게 진즈마리 네
0: 샹신름바게 진즈마리 단데게 한이 다룬 나 지금 자크름바게 갖다 쓰지 마 돈도므지레 다 지금 자케시나 전국 위로 어떤 장장즈 골라제 간즈 진름아 또 지금 지나요 중구 자케니 닝구치 탐발라 갖다즈가 다 지금 친즈위 리조바지 도무즈신데 아주 중구 자케니 니츠 탐발이모 Tāka nāni ngā nā sānsōngzā tāshchikirī. Tā ngā yīn jīnā tā mārgī wā mārgī zhigirā. Tā tsāngmā māngshā jārī. Tāka tā ngā tā mārgī gātāg zhirā tōndirī. Tāka hēnchēni tā rōng ngī tsāgnū gī tā rāmū yī nā chukī. Tā ngī rāma rā māngā sāgnū tāngkā rā sāgnirī. Tā yajūngā rā sāgnirī, rādakā rā sāgnirī māngā sāgnirī. Tā gātāg yīn jīnā jākērīn bā gātāg shīgī māng. Tā shāngchērīn bā gātāg dētnā rā māng nītā mācirī.
1: 제 다 서급 짓슨데가 연생 바스킨 이트는 킨데 간크르가 느히다 쳔무지잖아요.
0: 땅아인지나 땅아인지나 가른가 찍고 있는 말에 땅은 아이그나라 가른가 콘스나나라 닝고 자 땅이자 멤버니 도무즈요느리. 도무즈이나 땅아인지나라 데기 서급든디 서기랑가 자크름바기 도무기 갖다가 마 토인데 땅아 시자크르 마스모뇨. 테니 랑가디 남아스코 칭카나라 촌달라 타마 아닌자서 소 제케게 제우랑가르그노 데나랑가 촌나랑가 도모 가트즈 라야랑가 도모즈케 게이다 데나 녜랑가 산센진나 다 지기즈그네 인진나 녜 츠그드스그 노고 시무르카즈 고나라 다니라 지게 제케 신은 강인다 지게 칠리 그초라 지게 제키즈그네 치무즈그네 머르즈그노 데게 어그니즈운데 치무즈그네 참아직 시기시게 참마기 초안정 무치치 제일가던 다 그초 인진나라 다우린진나 루즈가 시무치케 데와낭게 시무즈겐즈나 로츠가 고모 츠완 즈네 안아 도므르 롱게 아시케 가우게 츠그라르 롱 다토마즈나 랑게 티마트타즈 고나라 아츠그젠디 챵적시 머르크르그네인데 챵적시 제케시나 다토마즈 다 타워인즈나 요 다 케스르긴도 무게 아츠그제즈가 랑아즈그츠고 요모 땅아 추 아이 시무 닝고 자츠 탐바게 루츠 탐바츠그네레 단대준진한 고마즈긴자 마즈게르무게 크게 다르무게 드탕이나 고르무 게스른데 포차만가 되게 넘게 치즈게 있고네 드난쟁가 추그라 양챙키빠닝 구트사이 너르간든쟁고 아크초빠쟁고 샤우처럼쟁고 니기겐조 자기기겐나 기겐 포스쟁고 도모 마잔 모 콜리쟁고 도모 마잔 테니 자당 땅 추긴 도모즐리 로치 탐바스게다 도츠기 제파 나단데 츠르죠 랑통마 미 니자라 츠크스레제요 여러 코케치 총아 미강라 도무즈 춘치 탐바라마즈구나 미강라 도무즈고너 다테 인지나라 다 당아 인지나 드글라카 니치쿠 인지나라 རང གི ས ཆ གི གུ ན ས ཆ གི ཚག ཅག གི ཁ ཚག ལ ཏང ཅིག

아리 중앙 먹지 부위 체니르근인 지속적인 년주를 등을 접었다나 아리 먹훈기 아리 하숙제 디출 체니르근인 제공무 디출 제제 등 일릉라 완능 잡글 신고상 받은 데리 아리 먹훈기 체니르진인 럭트르시비 니급스 먹지 참조비 시트 지그드바촌 접었다나 등더 완능 잡글나 일릉기 네치르 위흐르다도비 아리 먹훈란 잡글 시치시 버 콘능록바리 아리 신전 타당 부이 티 니르그닌 제서 드르 포든 가르보니 년질라 던던 이능기 위 흐르다도 비 아리 모홍 란자브글시 퍼 콘른 로제임 바 마슬 이능라 동덕 나무동기인 김친나 다르탕 아치 코츠르 동덕 동위 디라와 유지 니케시 아리 중영 먹치 부이 티 니르질니 나적바타나 이능기 닌더 위 흐르다도 비 아리 모홍라 로르다 퍼른들 긴 자브글시 흥 아리 모홍기 Parindil yotsilgig, denhun ari mokhungi ci nirzhinyan izung yilang la tamir nyin jasimrang warnang jabgul shensim jagbatang tijijan nyin girang ari mokhungi jabgul shafchul sarwa pami. Ari zhongyang mokchibuyi darung shajir, ari mokhungi matata yilang la mokbi cotuk gagdum shetub lagdir namo shajiyan la ci nirganyan war ari mokhungi cungzhi nikhla lamtik jirta jigbatang. 这种你简直是你没不是喜欢这种你了是不是喜欢的

탈랑 부이 푸크스 사른지르 천름제 사른글비 잔저시 급셰제르 나치 고츠르 동덕 쩌부 동디 임비 고츠르 동덕 잡친 팀게레서 케 다룽셰제르 케 아리 마흥가 그근고근 게츠이제 일릉이 년 통나 디버마슬 아리 마흥근 게츠리 사드랭 게송시오서 탈랑 부이 디냠데 일릉 와르제 카브다 다동 어진 틀지 쳇탄 아르 땅 소다 아르브제 마흥기야 예르까 아망마 그뜨치 라와능 잡글시 반저급 탈랑 부이셰제르 동덕근 게츠데드그나 에르그사 중등 텐주르기 베와시긴 바마슬 일릉게 잡실 만너 할리르비 년다 동월 삼루 동진요서 아리 중앙 먹지 부위 치 니르질 년제 속 년주르 땅 니슬 베니 제길 일릉기 년더 위 흐르다 도비 아리 먹훈라 퍼른들 진 잡글시 정 아리 먹훈기 퍼른데 진 잡글 창마 고급송서 디지스 아리 중앙 먹지 부위 영치르 니슬 베니 제길 아리 먹훈 땅 소다 아르브지 먹훈기 여럭게 일릉기 잡주르시 비 먹음벤라 동덕 땅서 일릉 이슬은 사르지 송마르 크기 치 니르근인 진적 베니 제길 Sarji songmig rikhiq kwaamig giyin dir pirindil gulini jorita nga kungsi yubi ari kwaamig dengzhi shigdang gondim dini khila dongdig dangsir.

Yan 아 아주 리슨 타통 큰 근데 카브랑 엄청 특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직급된

0: 야데나 워컴디 리슨 타퉁 컹더 냥큰 쪽부 그니그 카브르탄 도그드나 아치 쪽본데 니그 카브르 리슨 닐렌지엔 야 쪽부디모
1: 왜
0: 아디모
1: 오냐 디모 인 쪼디모 이나
0: 아디모 디모
1: 오케 된 질린트 지마 나 무드브 도미 돈인 데 코딩 나마가
0: 네트브 도마 그 돈인 즈그라세
1: 레레레 베르레 요나
0: 네트브 도마 या कोथा
1: नसरा द कोटिक जॉब का देंगे
0: या कोथा कब जी मिले सना कोटिक ला दिमु
1: ओया ओया
0: या टको दिमु
2: तेरी तेचे देमो ना
0: देमो देमो
2: ཁྱི
0: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གསྲ
0: གསྲ
2: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상추야 이제 세상에 다시 남길 저창고 나와서 선조터서 모양 짚었네요
0: 고다 고다
2: 그러시면 뭔가 근데 포무도마그 대그 대그 공안져서 그런 거 모양 같이 먹더라
0: 포무도마그
2: 아네 포무도마인 가진 거
0: 어레 포무도마그 세르그
2: 어네 어네 세르
0: 어레 세그 세그 공안져서
2: 어네 어네
0: 세그 세그 공안주야 테나 갑지 밀리스나 코드글라
2: 오 야야야 과텐체
0: 야데모
2: 야데모

야 조금 남았대나 마인 고독니 살롱소노 의존치나와 근성 도르지그 냠몬다 떠는로니 제적 그냥 소위 더서 조지반는 원웅튼지 보니 다통글이진 인더나 대른 그 리슨 사르반다 그 치토므릉 아치 일한식들 만드 모글롱비 흥 기수 정마 만다 그 스고노고 먹는데 양고로 용적은 다나 샴니 고비근은 삼지일가 지경 응아르진데 까봉미리 생각하신 칸지 도고시 그래와 다르트 더비글랑비 나탄 급식이 가서 그는 그 돈은 내긴 그 돈은 대응 대랑 그리 쓴다지니 소소른 삼지일가 지석그상 킨지 도고시 감디 뒤소던 고르급 담진신이 리스는 페퍼 가스스 nga so lesen de ge de ti ka prang tang te ge den chi tsim ni ge sum den nga tang te ge den chi tsim ni ge sum den tri yin

야 조그나바 되나 고닝아 지 러바는 쿠르클릉 비 아정로로스군우 러냐몬데 냠거로노스군 되나 샴니지나 남바츠 그 검공미리 선진능아리와 샹킨지 조금더 그린들 따르트 자캉미 두스군우 비 잠튼 저우스군우 그 돈은 틀은 달라 산로스

0: 야 론튼등 자진등께 다큰등 양콘토보나바
1: 더지큰 고체등 스타모나바 자름큰 소수나 타동들락 산즈능진비 도보나바 신나바 데모이나 디다르타 제적의 산즈능진반더는 동위장도 양튼큰 등 중공 세쿠종의 등 중몽몽 세종인기 조집등 Tsorgun orkil longchen tang ando nyanchen Tsorgun orkil chalam jangchuk nyanchen kang Zekub zung rgini yekur jangchuk nyanchen chu chiga ngantib

제든지 상큼한지 되나 다리기 레츠인데 영직도 좋지 솔만 보시면 그 되나 지금 틀은 아치 얼마나 하가 로마라 가우 성진이 그런 위 심튼 과무스 군우 그 동네 뒤촌이 반찬하되 모습 주의 다리기 레츠인데 그 손득 받은 손등 간크라 바세랑 다시라 다클 바식도 저쪽 다클 바 언덕 세랑 등 손문 인신인

야, 저들 신잠지 형님이 나청 혹시 죽서 제초 정말 대모였나? 조시 담비 건도로 문득은 열크크 터니 다양한 초청만 가서 담무아는 누가 길게 쓰라 청청 혹시 저는 오스클라 롱천지 나청 시베르가 쓸 다성 렌스능리 한든 좀 송들의 나이나 렌스능은 돈슨바 아치 노르소인. 양치를 주보 청청 속에 아야는 그. 조치단비 공승그 디츰당 저회다당이 린슨덕능니 한슨슝주 개화슝농데 아칭아랑 가서 전부지그요 주보 청청 저영 대비진비 헌댄시에 야 나총 주보서 나총시배가 쓰는 장크르데리가 자다와 당자르바자 바송지가 피어주기 쳤을라 나당 간마 진이 쳤을 때가라 다동색이오가 대나 주보 총총치 뒤쳤는데 마늘 마치가 나총시배가 쓰 린친데 십대 년바당 영나 나총시배가 쓰게 더 청청 느그르더니 아른가 능근 전통은 밤 영나 담 파티가 타근 전통은 버 영지르 갈세시 야디나 디릉거 잘흑비닝거 나총시비드 가츨 타통린슨드그능아 아직은 하진드보 총총처럼 조기 등지르거 참바당 디파가시거 참바 어르비 가르큰거 참바지 참바 정었음 고득시일 디릉거 조기 등지르거 참바 정은드그능아 고득시요노거 실레인지나 소브리지마 총총로모에 걸렁노거 블링 nga wopi wa mo se ni leng he mo zgra demen tarun thog chong chong tan zin thang chi ke lang no ge a dong lin a ke pa ma se go no dong de ni ga go de xi yul de gan chi ni de rung lin sin ta tong ge shkelim ni lang qin jen thong mo zi ri ta de xi ye kin ge zhe po chong chong yul ge de yun na shka tu ni lin sin ta tong ge shkelim la ka pr tong yong ju a ching ge re wa yin lin sin ta tong kin ge ka pr ng zhang ti ge den chi ge sim ni ge sim den na nga dang ti ge den chi ge sim ni ge sim den ti yin ti ba ga chi ge chan ba chong de ge nang a de rang a chi ge zhe po chong chong su re nyam chi le xia si yo ne ge tam ji le yin ji na Аянсылжи шурпасэргоног лавшэг дэвчүндэгнэнгни ау шичүнсэни хтамжизг жобоч хүнчүнсэр нямчлшяж жаджгшийл Тэгэнчни лобжог чүнчүнцөг жаллын ёног замчиг чөни лобжог чүнчүн дармо жагэшэног майм лобжртө би шэпасэни шэпа тунгзгра Тэгэнчни лобжог чүнчүн цэнзэн гамог шэног нартам аргумтан аргаму мавэг нисэгоног штамжилндэйн сэмэрэг гөдгшийл Rgbi karkunga samba chungundag nga harjinda chukpo chungchung tsore alorgan janbi jwaashiko dhikshi yote. Derung alorgan janjuga jwaagin nga kashanga gai tang gayon tasira. Ya chukpo chungchung tse indang jana derung alorgan janjuga jwaanda jwa shka mozgin jire la jwa lha mozgin jire. Ya tataga hanchini 다크윈지나 주보 총총처럼 그 전침 파마 땅 냠드 하는 그 공성하려 그 요노 그 디츠 마시 보스크리 야 되나 디츠데가 나가잉 주보 총총처 땅 주보 총총처 파마 남지 냠드 나 총시비르 같은 린슨라 도능 땅 테크르샤 그 요지를 삼 그 되나 대른 거 비카르 콩 그 삼바 총데가 나가 파미 후스트는 시비 치즈위 톱소 인세니 참성 도시 대게 희샤 통식 영 제남브르 냠실 샤제인 야나 청어치 저서 되나 되는 그 잘흑빈인 그 나청 시비가 쓸 타성 렌즈 도디고니 오틀르시나 능든 드무즈그리 저버 청청 저 로카등 어 참그

야 나 총 시적서 내나 대른 그 저기 드긴질 그 참바 청문대가 능아 토마라 지그 공리 오슬로 시슨 바다르 저 주보 청청서 그 현마 거득시 예조 그 실어 동문지나 도리지마 청청와 너무 예껄렁노가 레인 오피 워모 세르고노가 레인 대인 당 뜻이다나 아침 당잖아 레인데 주보 청청 마즈 그 파치를 렌히지르 삼크 내나 렌히 큰거 주보 청청요나 我被我母亲给我弄个两天梦的，都是起码穷穷，俺们也当娘的，当时个邻居去过。

야 나샹 씨 쪽서 다소마 공니 어초 송마게 냠게 어론용이노 아 랭헤몬데인지나 노르지마 청청 알모 예끌랑노게 나 우피브 모스르고노게 랭데리 야디나 아직 당잠나 두부 청청 마즈게 데랑 아치게 나총 시베르가 틀린슨데가 나 고득시요노게 능든 더득능니 아다 토므르 히난도고노다 르비 가르쿵게 참바 청문데가 나 두부 청청 선 던주게 얼른 잠비 타게 저한테 인지른득 야 두부 청청치 저한테 저와 친구들이 나 히난도게 정말게 나와스돌라뇽고 토마라치 그 로른잠비는 알로 데른가 르베카르콩가나 토포충충치 로른잔조 그 타그 조안든 지토 데나 린승근 지그니 아치그 토포충충서 딜린시아주엘 게데 디 오아르츠니 영 조안드 그 린토킨가 토포충충이요나 스카토미 린슨 타통캉아 카프르통아고라 린토킨가 토포충충서 텅얼지마그 나총시비르가 츠가 타동 린츠능아 체제 레와타라 쵸라릉니제 년도비 실르강시 덴디제 럭시스 거득샤제엔 야 데릉드조그 조아그 카싱아 가이땅 거연세라 두보 총총치 나와스토라뇽고 체릉땅 다준니가 Шынлым ма, шығына дайоны ма цэкі. Кінігі чымсыңнігі вартығына ең гомба джеказымыны мек. Кінігін жосағы лобжа шығы нүгі жәнгі дейр жінді нямдың жүгі лобжан жүгі ек. Лобжа жүріра нега нямге пшыра юнгі ек. Рэчара нтың мұхуныз ге оныда. Кінігі

야 나충 지적서 디나 다타잉 추데링 나충 시비르가 슬타통 린츤드가 참바 니와 티바 가치크는 아시기주엘 데링 티바 가치크 참바 충문드가는 아 토마레 아치게 두보 충충처를 냠쭈크 슬데 샤주게 스탐질 인지나 아간 쮸바 체릉르기 잠능 자비 덤미 가르츠말릉 세고노 회츠콘데가는 게 아양스제 쇼바 세고노 데브충데가는네 아우 시청 세고노 가르탐질인데 야주부정정치 아우시 총세니 담질 망아즈 르그라뇽지리 년자뇽지리 데나 데릉 아르근 쇼파 세릉르지 주부정정처 잠능 자요나게 아우시 총세르그노 담질인데 쳔무즈그레 주부정정세 나와스돌라뇽고 혼나 자라 메토 망아 망아요나게 빵탕즈그나 시조카게 쳔즈그요크 청근능나 시조가 마브 뉴욕 시총근냥아 아우시총세르크 아우시총아 아르공인능니 시라블리 닌가히 마르토 응고르메누 그르젠거 쿠다룽 타릉즈가 프르마탈카

갑디레 푸르나 스카루즈 파리용노 아우시 총거 더지즈 아치 푸르 아치 푸르나 자차이 간거 하루나 나 아마 가니까 얼그타 나 시트지리 얼응거 얼금 티리 용거 어요거 더지리 지즈 푸른거 추 아마 차그사 당나리 더지리 세촉마출라냥지리다 향니비 시총르가 자차이간거 하루나 니 초저 아마 마르그타 초랑거 요멀 마히타 얼금디니 용거 용이리 더지리 셴노거 촌니 얼금버 독보즈거 시총거 가능하시거든이다 퍼송스 더니 잉아 아우시총거 얼그르그이 신조모즈 톤당스 영키 하르진다 아진조모르가 아자 차간가 하루나 응 아마 체치 어르그타 나 시트세니 얼렁거 아금 티니 용거 어여거 다저리 디즈 아진조모그라 초 아마 샤차거 사당타즈리 디셰조 셈거 마즈라 형님이 아우 시총르가 아자 차간가 하루나 초 아미 얼금부 타진드 초스리 영영 얼렁근드 얼금티리 실라 용이인 더지리 셰노고 초니 얼금부즈 시총가 가능합시거든이다 영 퍼송스 더니 영 아우 시총가 영실 얼그그이 냐마 너브르니 실람람 나블라 니오디즈가 샤샤 크시즈 톤당스 다니 아우시 총가영 하르신데 응은 잠보당 기와요비고니 지드담비 샤샤 크시글가 아자 차이간거 하루나 응 아마 최지 이르그타 응아 시트세니 얼렁거 얼금티니 용거 어요거 다지리 지즈 다니 샤샤 크시글 샌즈가 시총가 아마 다 샤차그 사동네 다동 고 돈동 엄마 마셔나 그렇게 못했다 너희 레크이지리 돈돌이다 형님이 시총 조갈가 아자 차이 간거 하루나 초 아미 얼금버 못하가 초세리 갈랑흥 마요타 얼금티니 시르용 요리문 더지리 셴노고 초니 차리잉아 현집가 아양따르정이 너틀 올라랑스 아자 차차간거 하루나 초 아마 샤티사등타 샤르프 얼룽아프르등타 아지미 따르등텐등타 차가 초무시등타 더지리다등이 시조가가 아마 샤차가산노고쿠르 마승마비 정무이리 셰탕스 샤샤크시크 마타데 시총 조크르 데이 카타낭스 데릉님이신칠라 초니티 체르미흐땅니뉴 데르뉴땅 시디노바밀 니마키 체르미 스츠브지미 니히나 체르민 참즈미 촌득디 체르미 흐티니들 디 흐티니 셰다 유멀르 니득마히 체르미 흐츠브즈그미 니득히나 체르미 잠즈그미 초 니라지그니 어금버티 초 샤와지그니 슈곰체츠 치 아릉구 아릉기 톰브르지 치 아릉카 아릉기 소브르지 더즈리셰노고토니다 셴바 슈초슈그응니 어징릉즈가 퍼송스 디테니송 아우시총 지그버거 소아르고 당즈가 다네다 코냐티 첸마게 흐땅니냐이 느그티 첸마게 흐티니다츠 다룽 니나지기 얼금버티리 슈아지기 슈곰치자이 얼음지 아우시총잉 나르선송스

0: 라 두츠 아 라키르 드그너 나 르고 손 차르츠 덴타 덴타 실레 가모마 오니가라 나마치 쳇부데 모인 차르리다츠 어 난톰 찰소 과진치
1: 야 나청 쪽부처 도적 총청어 첸진나 강목의 셴노게 저금 땅을 가모마와 니세고 누가 담질는데 년제요게 쪽부 총청처 담질라니니 가니쯤금이라 야 데나 참더니 잉 아치 못하다 데른 조기 등저가 참바 청문다기는가 고직시요 노가 돕적 청청어 단진 흥치거는 노가 아크 바마 쓸거 노가 나초 참머 징아 요 노가 아양탄 헤몬데 로뇽 탕식시야

야 디나 다스타 쪼뽀 총총 친 당 호송하지 야 디나 슈니 쪼뽀 총총 초 당 쪼뽀 총총 치 파만 남버 참송 호시 태그 희샤 통시 가우치라 난등 그 쓸데 냠줄레 주엘 대롱 냠줄레 주게 참송 호시 태그 희샤 인지나 밤이 회뜨는 시바그 치정위 호수인 뜻이르크 참성는 시바그 치토미 소자인 뜻이르가 참성는 시바그 치토마그 소자인님마서그 파마인 시바그 치토미 게르근딜 참성기 시비 나순제 폐지라 현흐 전부 탭슨 비제지 파미 참성 소소라 니왕이 진식은 동계와 가차르기 뜨릴 시프르 총티니종 영덕비 차등거 소소당나 지속제 폐지라 멍시 당트바리 디름들 자문거 제스환주등 어그니 찬치제 폐지 하정년노그 란슬링 하정거 치가 망위인전통젠지 만나 샤등제 어그니 소총란제와 담부요번 마슬 사르토젠 형무르토등 르글린제 니와 당립거 제스초와라 참비 시출타초 폐지제 어그니코등 시바그 제스티 시출 소총세중드 하정거 갈지 대난 전통적인 그 문화식의 인질고나 토물 머지 요과즈 용국 디마스크 플숑그 근추즈인 어단고가 더더 정만지나 참성당 칸자트미 바리 소브르 시바데라 대통그 심큼크 유고치 참성 소수 차르시 유비고니 난든지럽 중다다 나초 파마남지 틀라와 빙간처리 파마는 시바그 먹름데 치 진노가 회스튼 칸당 히틀 칸데 파민 존드가 쇼름당 존드가 님을스고 시프라고 치가 사문 죽슬 무회여 스토흐나 잠을시임 시바타라 나치 초이 초던 더스타비 회슬 선보인 마즈요카 참마셀용나 다 참마 선능시지리 강트르 나초 파마남그 존드가 쇼스는 다 시바그 아질라 칸흐 쯔운 죽시테라 마웅을 체체시바 찌르타와식던 지르게시 다니종의 다등이 디슈크 능인 차프튼남 영나 디슈크한 배바세국 시프르 소프소스 동급 나치 니프르 일란진자식는 아랑니는 시비 게르긴 임바 제마종 그때 시바다기 파미던거 회튼남 아정슈크 니와들린세 탑치 시바그 산닌드 힌진땅땅 머치그 람카 이그본 이그브르 아담지르지 판토요드 세르쿠 파마라라시기 시바그 망우인든릉그 쇼라레와 자 첸부 징유물 온징 아랑닌 나밍 회루땅 츠그브르 히샤스쿠란 자마세파 다통 포브종네 시바르니치 샤와시긴브르 올롬신율 츠그브르 카프르땅 년친 제모스쿠라 마잉브르 셰기 아랑니 리카트지 티스터 침터 몰고바 러스 킹등 롬터가 볼로시와 칭킹등 성름 소스 참진 여바리 잉 능더 헤브종 르더 어정지르등 카프니 좀문좀와니 닌저사와 도왕업신 닌친나스타와 참지르 스탑디먼지 쳇지 스카승 톰비 아정신 요카게티 잉노자 노친 종거만지 그때 슝땅나 영지른 저고 시파타르 남영 아르닐 중 토사암

yang na dhaktam da gondam bi chata longjor gaga. Chamdakan gankar na shiba ga shabar shtahtogsam nyamjog donam shajika chimul inayin arangin arangni je chetsil amatsil shiba ga lobzhung la ziftan shem tapasho la ka yarwa. Dona shiba yogbar machunga na nurcha chenbo shigrel. 온정 참덕이 이퍼 희기와는 시퍼 한흐 치와는 소 참덕 돈흥 잠마인버 간늘 시와는 르글은 아닝이 같은 그 회튼데라 시바 슈구 강탄이 폐지선 좋았당 르니 남영 야튼 접시 섬문이 비슈름네 내완디메지 그때 파타숑의 참덕 지던 저기나 르니 접시비 체진 존득 슈름 킬림버 마슬 다동 레리신 드브기 토소아시키 송아터 아르니체 시프라 제카 톱기치 아르니르 니프르 푸트숑아시 인기시 바타와리 시프르 로소통 위즈산 토므르 아르니라 로소통 제땅 게데 체체시바 로숑라 가비 모시크탄 쳬르기치 쵸치 토므르 회르고땅 아르니 히샤 심니 돌머종

0: marge da woz gimbi tani jago jere khotodi tanjuk se ma khamsim karo khanara pa karo idadi sin jago jondo ni si chaqtam yashi jerur nyayim da yan ma chaqir gösteyin tatlashi delang
1: Rate open amba. Kungge dance kwa ni gan thonjina ge chu. Da pham telen di la kana. Ko ge ni ke ye ko ge shang mo mo thu ye ko ge. Ranang ge ten ching ge pham an da ge telen hi ju ra. Da ge ten zu ye ju. Ndi ga chen rang jing ge ngi na ka da ye ke yo ka. Da ge ranang ge ten ha ma ge ten dan de ma ki na. Da nyang an ba si na go chang bre ge. Sung an baxi na ka chik lo ge se ji yo ner se wo di chen ge dan de ji ke ge dun nam ba tang na da lum so so na ta tong de san zi nang jin bi zu po nam ba zo ge gong ge dan dan xi guan de ni ge ka da zan an da tam xi zan an da de zo xin ya ni yang rang ge zhen qing ge pa ma da ge zhen len di xi ju de yang ha cheng ge ga qian bu le la ya di na xu ni de ren ge dan xi ge an de zhe sen ba jo re ra 난식한테 접접아 화송데 네가 너지게 산듬 길게 남바게 셴노 그 가정 아직다 대런 그 난식한테 접접선 바 조르는데 너지게 산듬 길게 남비 셴노 그 가정이나 어거등정 총 드거거니 어거등정 총 드거니 섬 어거등정 총 드거지 없던 어거등정 총 드거든 없질 어거등정 총 드여질 지레 이런 거 치인 토이 가정 어거등정 총 드거거니라 치가마비 가정 어거등정 총 드치 없던 랑지 그 지티 토크레나 어거등정 총 드치 섬리 이나 순이 되는 거 단식 안타 주즈와 화송데 너지 그 산듬 게르기 나바신 그 가정 아직다 이런 거 단식 안타 주즈와 화송데 너지 그 산듬 게르기 나비신 그 가정이나 어거등정 총 드야길 어거등정 총 드든 어길 어거등정 총 드역지 없음 어거등정 총 드드 없길 어거등정 총 어르가르그 없길 지리 이런 거 치임 토이 가정 어거등정 총 드 없야이지다 치 가마위 가정 어거등정 총 어르가르그 없길 없는지 그 지기티 토크 어거등정 총 드가 없음리
2: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거리센 서
3: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토파 톰친들이 인지르진트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4: yar tsidin ge sanglan di tana kuni nga silhan chig de shpa ga bo thmi wo che tan hui dan xin dan de shkab nga wi khag so ni wan di nyam ge ro nyong zin de tana shuni na ba so ge kang tsi la wan gon chup cherang ge lang wi de khowi nyama lan chig yo se ni mana nyam mo sila san ro se

0: 다 기르긴 하마스 주트 하마 총총라 이면 그 하마스 주트 기르긴 총총라 이면 그 기르긴 동 하마 니카 위니트니 샤이트라가 샤와트 드나시 샤그지 도무그 농톤스 유타 테니 젠상그트나 숙송 오크즈나 다 김도 몽히즈 쇼드란다 호브라 위크스 그 지즈 총총아 카트 달리다 지크 칸디글라 카테자마 추크노디타 샤이 주마시 토나라타 유용데 기르긴 총총 그 삼바르 기르긴 총총 그 카다 예톤 샤와 슈파 총마 샤이 슈라가 구이달리 도무 예콘 아니츠니 혹시 몽가 다지 징디 총총 동제 위 샤와 드코노 몽가 테 타블란 선지나 당아롱 그 니트니 선나 다다다 지게 소정 글라카 노슈 마즈 토쿄가 노슈게 타무게롱가 소라요 그때 노진 상가 다치 호브라기 니타니 코디노 테라 지요 드코지라 한치니 롱가 하마기 니타니라 지고 토포 아요나 샴뇽지라 샤이그 그그 생컴 도스던 비고니 초아도 고드기 조라 도도고도 학식 하정가 지금 늘지라 또 마이달리 토브라나 유디라 기르긍그 샤파터 조요너라 다시라 유톤동너라 기르긍그 라다이데디 샤이 초디샤 노 흐마가 잡잖아 다도 샤이그 생컴 비통 요나 토브종아 차라이 유디 그끔 담바글라가 되지 노바즈 티크 에우다는 도치고 담고는가 삼 사드시기 생는 상도 돌아가 침고나 바지지 냠리존나 샤간 도치도 무드리
1: Редактор
0: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전송도송도가라간데니 셰이추미 탓네요 님고사 요나 냠족고사 그 돈도요 마욕다 다심금디 통진아 단도라가 디셰데송나 다 침독 넘버 시처들나 셰이미 탓네다 야농 카우레인지 다 파치르니 니마 나치 얼마도 무슨 셰이 전종도가 다 전종도가 되우나 나다 시들나다 포브라나 유디 타수레 시들나 포급 그 장코통 오도 고데요 셰이 심금디 통가라간데니 치트 기르긴치마르 접치르데 고인 데이 꾸누고 짐승공 같은 돈 다 야르농 그 갑토가 되우노 그 뜨글아가더니 샤이초니 츠는자 문자 돈도 잠문자 몽아데 착고는데 데이노 짐승 그 따라스과 창마즈 돈도 남바들과 창마다 저들었나다 제주 치터지난다 그 오나 심큼도 소브종 그다가 코스킨지 주즈난다 그 공터 쇼 공터 간 동안 제비들이다 심터 간나람바킨지 주치터 심큼디 통그 도처도 고데 이렇게 오늘 데이노 짐승 그다 야르농 그 갑톤 데인 손지나라 짐도 남바치라 샤이고 심큼동 어노비 샤오슈바 몽아데다 냠적고다 휘는 죽지나 다치 그 침송근원의 샤이미 타드니 하마즈미 타니라 샤이그 사스니치 잠크노지 코나나다 요나지 샤이그 심캄나가 노노 그 돈드마즈 리기오나나다 다뜨무 그 돈드요 망가 다잠부데 침드그난 바지 샤이그 심캄 노노마치 주스케터 로롱 그 간초 돈노롱 그 삼보 로롱 그 까챵 샤쇼 망아드게요 하정 그 냠적고 그온도치 도무즈레 데나다 저르나다 토급치 그런 거가 빈조지나 길긴난 바지 심캄디 통즈난다 다답샤 공동 공제이나 인던 그 살아의 용어를 또 이미 좀 생각다 야르농 그 같은 데라 제일 주심 감자도 건데 흑균 마시게 되리 과하고 느낌 맞을 그런 거 좋았다고 같으니 질론즈라 그 망아지 되리 다우즈 싫어 법라티 통기식 동나다 길긴 남바수 차르즈라 고비그 따라를 동나라자 롱 초롱가 하마지 임빙이 타니라 제일 심 감디 통과 같이 냠조도 되리 동동 망아지 드비는 때나다 다우즈 싫어 용서 소급급은 고스탄나 용한적이 제일 더그라 소합샤 공동 공전의 대치 샤라이 주르 덤바타다 지 예과 용지라 반도 지 도무즈는 갖다 쓰고 그모
1: 예리야
0: 원래 동들이 된동나다 야르농 그 카버근도 그 딘적라 간딘 선진나다 지 디진도 랑코르지 그 쳤더니 소브라스 순이로는 그 다스처스터 덤문도 라칸데 니라머쿠리 샤이슈디 통통요나 다지 그 침송급 소경이 타더니 진단 그 지기 차라던 뭔가를 말을 그저 있고 오늘 된 진단 그때 장구들의 디진트 참도 남바진 손진하라 단데 디달이 냐니달이 마르코리 샤이초라 말을 그저 이달이 샬디 사시이 다 디진하다 다 보브라 더기 마르코 그게 노겠다 다 야르농 그 갑톤도 그 침도 남바 동시에 이거 와스급도 반승 그 그런 림지기 차이 난다 그 샤이기 인적 그 차이 난다 제이그 그 도정 그 초학이 태난다 그 쇼콘타니 준비되 과정 용지라는 것이 그 도무리야
1: 레지 레간다 카투트라시 데른 그 레츠 덥지데 제치 아달 도그나 봐 도마나 봐 그 다튼 거 하는 거 공성식감 더 그 리그 데인지가 심급 데이팅 아다 데인지가 데이팅 그 힙샤즈나 조건도 그 예습시 고사즈가 코르즈 갑다용 타드 그 제치 침득나 방 손으로 지나 데른 거 레츠 더 덥지데 랑랑가라 예라 마튼니 럭 만충니 더 먹어 돈드 강망즈가 지 카사라 데 록사라 강망즈 흘리오지리 돌리오지리 타니

야나야 양탈랑어 끙글리야나야 라얀진어가남티가루오린체나야 양말치는사티나꼬림체나야 다왈진어왈티타오진체나야 양티목성지칸즈나린도나야 야다라라 뜨는가 마루 림체나야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위 시등 차충먹가 가등던전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카바 거와게 찬진 팔미 잉에인
3: 레인더직 즈마산지 신이 가르트글리 란더라 심케나 단시 글로알마니가 소싱 잔킨 용누가 글로안 드부라 글마 데스티토니가리 풍미 에르가스나로